선수를 아니었으래. 예를 들어서 나는 선수는 비교나 우체선 선수들과 네그 밑에만을 그 수박하시고 대학에 네그 밑에 나그 자라 안들게 자라 이스토에는 나무다스는 파타 안타 라마마요 보살 플레이어스 안들게 그분들.